2026년 5월 2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레오나르도의 스케치북에서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커트 베스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의 커트 베스터가 다빈치의 스케치북을 보고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곡한 곡인데요.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오늘 5월 2일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음악가이자 악기 발명가이기도 했죠. 리라라는 악기를 직접 개량해 연주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곡은 없지만 여러 작품을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어떤 곡을 작곡할 때 영감을 받아 만드는 경우가 많죠.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렌치의 작품 중에도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토퍼 리의 꿈이라는 곡입니다. 피아노를 발명한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

포리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인데 그가 피아노를 처음 발명했을 때 어떤 음악을 떠올렸을지를 생각하며 만든 곡입니다. 크리스토퍼 리의 꿈, 데이비드 렌츠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크리스토퍼리의 꿈, 데이비드 렌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듀엣토 헤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07님, 슬기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그리움이란 감성이 없다면 인생이란 드라마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걸어온 길에 아름다움이 가득했음을 알게 되는 것도 그리움이 마음속에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슬기님의 노래를, 음악을, 예술을, 인생을 모두 그것들답게 하는 게 그리움이란 감정 아닐까요? 라고 사연 보내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듀에토의 그림 끝에라는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움이란 얘기를 했더니 4007님께서 그림에 대한 생각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대한, 어렸을 때에 대한, 옛날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가끔 그때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친구들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지금 뭐 아무리 발달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 찾는다 해서 본다고 해도 그 친구는 내가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참, 이 만화책을 보다가 뭐 이런 웹툰을 보다가 어떤 고교 시절을 졸업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막 가슴이 그렇더라고요. 2055님, 실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평소에 뭘 한 건 없지만 그래도 1시간 소등에 참가하기 위해 캔들을 사봤어요. 불 끄고 그냥 자는 결과로 이어졌지만요. 슬디는 지구의 날 뭐 하셨나요? 궁금해요. 저는 커피 쿠폰 당첨됐어요.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새벽잠 없는 뒤더지가 될 것을 뒤더클 앞에 맹세합니다. 대전 인기현상 공연은 정말 좋았고요. 다들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공연장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인기현상 라모레시 무오베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군요. 제가 민방위 훈련을 갔다 왔던 날이네요. 네, 4월 22일 날 지구를 지켰습니다. 네, 한국을 지켰습니다. 지킨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방위 훈련 가서 교육받았습니다. 예. 정말 예, 민방위라니요. 이 군대를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이제 민방위 교육으로 넘어가는 건데 예. 커피 쿠폰 축하드립니다. 네. 1355님, 갑자기 집 김밥이 먹고 싶어 냉장고 털이를 했어요. 아기 손바닥만한 김을 찾아서 단무지 대신 석박지를 넣고 꼬꼬마 김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름 모양이 그럴싸하게 나와 기쁜 맘에 국산 참깨도 뿌렸죠. 김밥을 살짝 뒤집어 봤더니 아니 얘네들 앞 옆구리 할 것 없이 다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뱃속 들어가면 그게 그거지 하고 숟가락으로 비빔 김밥 퍼먹고 마무리했습니다. 슬디는 어떤 김밥 좋아하시나요? 했는데 아 이게 보니까 김이 돌김이긴 한데 잘 찢어지는 김? 아 이게 너무 밥을 뜨거웠나? 이 밥이 너무 뜨거우면 김이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김에 좀 기름칠을 안 하셔서 그냥 싸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김이 퍼석해. 왜냐면 김밥을 말면 김이 동그랗게 말려야 되는데 잘 말았다 못 말았다 아니라 김의 상태가 잘 찢어질 수밖에 없는 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에 비해 밥이랑 야채를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상당히 안에 꼬꼬마 김밥이라고 했는데 채썬 당근이 지금 김밥 하나에 지금 8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 정도면 터지죠. 원래 김밥은 또 이렇게 터지는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예. 하긴 옛날에 제가 소풍 갈 때는 항상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으면서 갔던 것 같은데 그런 김밥 안 먹은 지 오래됐네요. 왜냐면 워낙 김밥집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8005님, 오랜만에 슬디를 대전에서 보고 너무 행복했답니다. 더구나 핑크 슈트의 슬디는 너무 멋졌고 슈즈까지 눈부시게 멋졌답니다. 대전은 기차를 스릴 넘치게 타고 간 보람이 있었답니다. 같이 가시는 분이
기차 시간을 착각해서 아슬아슬 타고 갔거든요. 그분은 집에서부터 뛰고 지하철에서도 뛰고 또 뛰고 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과 슬디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초능력을 발휘하신 거죠. 그분께 무한 박수를 보냅니다. 슬디도 박수 쳐주실 거죠? 고생해서 오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박수는 쳐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빨리빨리 준비하십시오. 제가 요즘 제가 F거든요. 근데 요즘 너 이렇게 T 같아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MBTI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MBTI를 느껴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아, 가운데 있는 두 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앞뒤에 있는 사이드가 그 사람의 성향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제가 F이지만 제가 J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은 돼. 그러나 J가 뒤에 따라왔을 때 근데 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얘가 힘든 건 알겠어. 근데 공감. 아 그렇지. 근데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J적 성향이 저의 F를 이기는 걸 봤을 때 아 이게 F와 P가 붙어야 약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공감이 나오는 것 같고 또 T와 J가 붙으면 진짜 그 사람은 T적인 성향이 강한 건데 T와 P가 붙잖아요? 근데 좀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제가 말하는 건 그 MBTI를 봤을 때 T인데 F인데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T 같은데 F 같지? 왜 이렇게 F 같은데 T 같지? 하는 거 보면 앞뒤의 성향이 그 사람의 그걸 많이 나타내더라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I야, T야. T여도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E야, 근데 T야. 굉장히 말을 잘해요. 굉장히 아주 그냥 냉철한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성향을 내가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 앞과 뒤였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T라고 하지? 아, 내가 J여서 그런 거를 공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앞날을 위해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MBTI 유술기 이론이었습니다. 네. 퓨어보이스님, 요즘 저는 슬디 못 보는 사이에 설레는 남자가 생겼답니다. 잘해야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한데 심지어 늦으면 못 볼 수도 있어서 매주 화요일이면 얼마나 설레고 긴장되는지 몰라요. 제가 늦을 것 같으면 가족들한테 그분 꼭 만나고 오라고 부탁해야 하는 그 남자는 바로 순대트럭 사장님입니다. 네, 최근에야 저희 동네에 일주일에 한번 순대트럭이 온다는 걸 알았지 뭐예요. 우연히 지나가다 한번 먹어본 게 정말 인생 순대여서 그 뒤로 화요일만 되면 매번 사 먹고 있어요. 실디도 순대 좋아하나요? 하셨는데 아, 그 순대트럭에서 파는 순대가 맛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 순대트럭에서 파는 순대는 잘하시는 분들은 그날 때 와서 그날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면은 그리고 순대트럭 사장님들 돈 진짜 잘 버는 거 아세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 아는 분들이 그 순대트럭을 했거든요. 물론 잘해야죠. 맛이 있어야죠. 근데 단지만 잘 잡으면

아주 그냥 하, 순대 좋아하죠. 아, 순대는 떡볶이랑 먹어야 사실. 네, 순대는 떡볶이에 찍어 먹어야 순대죠. 룬님, 요즘은 저녁 버스 타고 집에 갈때 버스 라디오 방송에 주더클 당첨될 때가 많아서 좋아요 하셨는데, 네, 저도 많이 들어왔어요. 버스나 택시 탈때이 기사님들께서 YTN 라디오를 틀어놓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지난번에 되게 속상했던 건 YTN 라디오를 뉴스를 들으시다가 듀더클이 나오는 순간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볼륨 좀 키워라고 하고 싶었지만 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제가 타고 있어서 이 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뒤에 타는 사람들은 또 시끄러운 걸 싫어하니까 뉴스도 조그맣게 들으시다가 음악 나오고 막 우리가 막 듀엣토에 막 이러니까 살짝 이렇게 라는 기억이 납니다. 네. 9772님, 오늘 듀엣토와 함께 아침 음악은 아침 준비하는 제 칼질에도 경쾌함을 주는군요. 양배추를 써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네요. 밥 먹는 중에도 귀는 열고서 듣습니다. 팀장님 목소리가 듣기에 편안하네 하셨는데, 그 팀장님은 이제 박시현 팀장님, 지난주 듀더클 토요 매거진 월간 아트센터 인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엘레강스하세요. 네. 불어를 전공하셨지만 프랑스를 가보신 적 없는 굉장히 프랑스 배우를 닮으신, 네, 우리 박지현 팀장님. 선물을 사오셔서 굉장히 큰 인상을 남기셨고요. 우리 PD님께서 오드리 또뚜를 닮았다고, 네, 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아주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0657님. 국내 탑이라는 아트센터 인천의 음향 체험 해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이 말인즉슨 듀엣토가 공연을 해라 또는 나에게 티켓을 달라라는 그런 뜻을 담은 사연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2524님입니다. 오늘 듀더클 덕분에 아트센터 인천 제 마음에 깊이 강인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제 첫사랑인 인천 사는 조카와 공연 잘 선택해서 데이트 해야겠어요. 곧 만나요. 아트센터 인천. 이렇게 지난번부터 아트센터 인천이 발음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연습해야 돼.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 아트센터 인천. 아, 이런 거 잘하는데. 참. 아트센터 인천 안 되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976님, 결혼한 지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어린이날이 결혼 기념일인데 올해부터 함께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기 시작했어요. 좋은 결혼 기념 선물과 추억 만들고 싶어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셨는데, 30년. 20살에 했어도, 네. 30살에 했으면, 근데 어린이날 결혼을 하셨네요. 뭐 이게 아무래도 직장이셔다 보니까, 결혼을 어린이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30년이니까 97년. 그죠? 97년 5월 5일은 과연 여러분 주말이었을까요? 궁금하죠? 찾았습니다. 97년 5월 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날 결혼하셨네요. 뮤지컬 배우신가? 뮤지컬 배우들이 월요일날. 97년에는 뮤지컬도 이렇게 없던 시절이라. 농담입니다. 아무튼 뭐 정말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3119님, 저희 동네 인천에도 이렇게 훌륭한 공연장이 있군요. 아트센터 인천 공연에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칠순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인천 분이시군요. 예, 칠순 어머니라. 예, 공감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매주 토요 매거진을 통해서 공연장을 소개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티켓을 주는 공연장도 계시고, 공연을 소개해 주는 분 계시고, 또 본인 사시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공연장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가서 보시고, 어떠신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연을 그대로 오신 분들께 전해드릴게요. 공연이 좋았답니다 이러면서, 공연이 별로였답니다 이러면서, 물론 뭐 사연을 보내시면서 공연이 별로였습니다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튼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인기현상의 라모레스 무오베 듣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생일입니다. 1986년 5월 2일 생이네요. 손여름은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정상급 피아니스트죠. 연주 활동 외에도 대관련 음악제인 음악 감독을 맡기도 했고요.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이끌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아까 첫 시작에서 이제 다빈치가 세상을 떠난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손여름 피아니스트의 생일이네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주곡 21번 중 1악장 손여름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 더 필즈 아카데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 분열 때문에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4: 네,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한 전문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은 없었지만 이전 제안에 대한 미국 반응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위협적인 수사와 도발을

0: 멈춘다면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so we'll see what happens. Iran wants to make a deal because they have no military left.
0: 트럼프는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서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전화 협상에서 진전이 있지만 이란 지도부 내에 최대 4개 그룹이 있고 엄청난 불화가 있어서 합의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지금 떠나면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새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이 공격 재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고요?
0: 네, 미군의 중동 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 사령부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작전 계획을 45분간 브리핑했다고 이스라엘 N12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이 매체는 이란 전쟁 이틀 전인 지난 2월 2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브리핑을 받았고 전쟁 개시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거나 종전에 앞서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공격 재개를 진지하게 검토한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란의 주요 시설을 겨냥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장악하는 방안,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 등을 거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상황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겨눌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이글에 중동 전개를 요청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다시 짙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재개를 선호하지 않는다면서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Do you want to go blast the hell out of them
1: I'd
3: and finish
1: prefer not.
3: whatever?
1: On a human basis, I'd prefer not, but that's the option. Do we want to go in there heavy and just blast them away? Or do we want to do something?
4: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EU가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 We have a trade deal with the European Union. They were not adhering to it. So I raised the tariffs on cars and trucks to 25%. That's b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and
0: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EU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관세 25%를 15%로 낮췄는데 다시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EU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 달러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비협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도 무관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군 기지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서 기억하겠다고 실망감을 드러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EU는 당분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여전히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 일본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역시 트럼프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를 통한 간접적 보복 조처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매파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 행보를 시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닐 카시카리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경제 상황 전개에 따라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정책 전망 신호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회의체인 FOMC는 지난 29일 금리 동결 이후 성명에서 향후 방향을 언급하며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베스햄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추가 조정 문구에 대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가 아닌 인하의 일시적 중단을 시사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라며 반대 배경을 설명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4: 또 미국의 주요 에너지 업체들도 생산 차질로 실적이 곤두박질쳤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대비를 위해 금 매입에 나섰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을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이 이란 전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미국 경제의 10.1을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이 조사한 화학제품 제조업체는 원유, 폴리에틸렌 수지, 에너지 관련 모든 제품이 이란 전쟁과 시장 공급 인플레이션으로 여러 차례 가격 급등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뉴욕 유가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50% 이상 급등했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공장 출고가에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ISM이 조사한 4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과 가격 상승을 피하려는 기업들이 주문을 서두르면서 신규 주문이 증가한 덕분에 52.7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 인도 지수는 50을 넘으면 인도가 늦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3월 58.9에서 4월엔 60.6으로 급등했고 특히 알루미늄은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 부품은 10개월 연속, 전자 부품은 14개월 연속 공급 부족이 지속돼 아크릴 제품, 알루미늄, 석유, 전자 부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3월 78.3에서 4월 84.6으로 급등하며 지난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감소세는 2개월 연속 이어졌고 공장 고용은 1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약 8만 5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제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Inflation has moved up recently and is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 run goal. By the significant rise in global oil prices that has resulted from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2: 네,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주요 석유 업체들의 1분기 이익은 급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급감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했는데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쉐브론도 1분기 순이익이 22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는데 두 회사 모두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중동시설의 생산량이 급감한 게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는 전체 생산량의 15%가 이란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돼도 원유 수송 흐름이 정상화하는 데 최대 2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서 이르면 이달 말쯤 유가가 심각하게 급등하고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원유 트레이딩 업체인 군보르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 급등을 넘어 기업들이 문을 닫고 경기 후퇴에 진입하게 되는 변곡점이 6월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집계에서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하루 100만 배럴 방출하고 있지만 지난달 24일 기준 휘발유 재고는 2억 2,200만 배럴로 연중 이맘때에 비하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업계 임원은 시장이 뒤틀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점인 미국 휘발유 재고 2억 2천만 배럴 선에 거의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4: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이란 전쟁 이후 외환 보유 다각화 등을 위해서 금 매입을 늘려 금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은행들의 매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년 동안 금 강세장을 뒷받침해왔는데요. 최근에는 폴란드와 튀르키예, 중국 등 신흥국 중심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3월 금 보유량을 16만 온스, 5톤 정도로 늘리면서 17개월 연속 순 매수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5년 2월 이후 1년여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이를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가 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장기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4: 이란은 계속된 전쟁에 이번 악재까지 겹치며 리알화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란 고사 작전, 이번엔 통할지 김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이란은 계속된 전쟁에 해상 봉쇄까지 이어지며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달러당 180만 리알까지 떨어지는 등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여세를 몰아 이란을 더 거세게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원유를 싣고 중국으로 가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납포하는 등 혁명 수비대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8: 이 역봉쇄가 시작된 4월 중순 이후에 이란의 그 원유 수출량을 보니까 하루 200만 배럴에서 약 57만 배럴, 70% 이상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쨌든 이란의 수입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7: 오랫동안 저항 경제로 견뎌온 이란이지만 작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은 또 한 번의 충격, 그리고 계속된 경제 봉쇄로 버티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게다가 여름이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이란으로서는 전쟁에 자연재해까지 겹칠 경우 전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9: 사실은 자유보다도 빵의 문제가 더 시급한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위협이 됐을 때 내부의 봉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7: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이란이 최후의 카드로 주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다든지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를 봉쇄하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도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중간 선거에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4: 이란은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 비용을 실제보다 훨씬 축소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일 X에 미국은 네타냐후의 도박에 1000억 달러, 우리 돈 147조 원의 손실을 봤다며 미 국방부가 주장한 금액의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간접 비용은 훨씬 크다면서 미국 가정당 월 납세액은 500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늦어지며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4: 미국의 이란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여기서 그냥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10: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의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1: but nobody's ever sought it before. Nobody's ever asked for it before. It's never been used before. Why should we be different?
10: 앞서 해그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슬기대의 2부 첫 곡은 마이어 베어의 오페라 아프리카의 여인 중에서 사막 아리아 경이로운 나라 오 낙원이요 오 파라디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였습니다. 작곡가 자쿠모 마이어 베어는 독일 출신의 오페라 작곡가로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했는데요. 악마 로베로, 위그노 교도, 예언자, 아프리카의 여인 같은 작품이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오페라 아리아 한 곡 더 들어보시죠. 오페라 플로에르멜의 용서 2막에 나오는 아리아 가벼운 그림자요.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그 공연장과 그곳에 사는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이죠. 공연 후에 꿀정보까지 알려드리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여러 기관이 매주 돌아가며 월간 형태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듀더클 토요 매거진 월간 국립극장 홍보팀 정선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국립극장에서 홍보 업무 담당하고 있는 홍보팀 정선영 PD라고 합니다.
0: 네, 듀더클 지금 저희가 월간 토요 매거진으로 이렇게 매주 새로운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듀더클 들어보셨나요 혹시?
1: 솔직히 말하면 본방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네. 저희 저녁 때 퇴근할 때 제 방은 한 번씩 들어봤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 또 팬텀싱어 보셔서 굉장히 또 잘 아셔서 또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0: 아 영광입니다. 네. 이게 여러 기관이 함께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기관마다 첫 시간이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건데 국립극장이 오늘 처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아트센터 그리고 아트센터 인천 그리고 세 번째 국립극장 국립극장 기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국립극장이 1950년에 세워져서 벌써 내년이면 77년을 맞이하는 곳이고요. 와우.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국립극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전통 예술을 동시대적 예술로 좀 연결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게 마치 슬기 씨처럼 그 크로스오버 장르처럼 저희도 이제 전통 클래식을 최대한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속 단체로는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렇게 세 개의 전속단체가 있고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국내 유일의 제작극장입니다. 제작극장이 극장에서 직접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무대 세트도 직접 만들고 음향감독님들이라든가 무대감독님들 다 저희 극장 안에 계셔서 자체적으로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극장이라서 그 점이 아마 가장 특징적인 것 같고 2012년부터 저희가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무슨 공연을 하겠다 이 라인업을 다 짜놓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맞춰서 공연을 제작하는 그 프로그램이 정착이 돼서 저희 전속 단체들의 그런 자체 제작 공연도 있고 특별한 기획 공연도 있어서 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더 좋은 그런 작품들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0: 네. 제가 알기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게 해오름 극장이죠?
1: 네, 맞아요. 가장 큰 극장이 해오름 극장이 있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작은 중극장인 달오름 극장 그리고 이제 약간 원형 극장인 하늘 극장 그렇게 세 가지 극장이 있습니다.
0: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 이게 국악 전용 극장이었죠?
1: 사실 저희가 이제 전속 단체들이 그런 전통 베이스이다 보니까 국악을 기반으로 한 공연이 많기는 한데 저희 다른 뭐 국립 발레단이라든가 국립 합창단, 오페라단 그런 공연들도 대관 공연으로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공동 주체로 다른 다양한 공연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그 다양한 공연을 다 하는 곳입니다. 이게 국립극장이니까 국악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1: 네, 약간 국립 국악원이 조금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0: 연극도 하시고 오페라, 뮤지컬 뭐 그냥 공연 다 하니까.
1: 맞아요. 다양한 공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국립극장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1: 저희가 남산 자락의 중턱에 있어요.
0: 알죠.
1: 그래서 동대입구역에서 내리시면은 남산 순환버스 타면 솔직히 한 번에 바로 오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420번 버스로도 이제 바로 오실 수가 있는데 날씨만 좋으면은 약간 하이킹하는 느낌으로 산책처럼 이렇게 걸어 오실 만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0: 맞죠. 상당히 멀잖아요. 입구에서 극장까지가.
1: 그렇죠. 약간 저희가 그 올라가는 비탈을 저희가 고난의 고개라고 하는
0: 있습니다.
1: 구간이.
0: 상당히 멉니다.
1: 하지만 약간 날씨 좋을 때도 남산 순환버스로는 좀 쉽게 오실 수가 있어서.
0: 한쪽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1: 네. 맞아요. 남산 산책로 가시는 게 그 앞에서 내리시면 편하게 접근 가능하십니다.
0: 야, 국립극장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큰 극장도 많고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해오름, 달오름, 달오름, 하늘극장.
1: 네네.
0: 좌석수도 지금 합치니까 거의 2000 속이 넘네요.
1: 네네. 저희가 해오름, 달오름, 하늘 그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네네. 또 각 공연장마다 각기 다른 공연들이 이제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가장 바쁜 시즌에는 좀 많이 북적거리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이렇게 나누는 거죠?
1: 맞아요.

0: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부속 시설도 많네요.
1: 네, 저희가 문화광장이라고 해서 네. 저희 해우론 극장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저희 봄, 가을, 철 매주 토요일마다 네. 아트인 시리즈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트인 커피 하면 이제 커피 마켓들이 함께 잔뜩 들어서서 그 가운데서 공연도 펼쳐지고 마트인 파츠 하면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굿즈라든가 그런 공예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저희 다양한 행사들이 광장에서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매주 토요일이요?
1: 네네. 저희 지금 이제 봄철이라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국립극장 문화광장에 오시면 재밌는 행사들을 매주 만날 수 있습니다.
0: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게 이제 토요일이니까 네. 이걸 듣고 5월 2일에 가시 분들은 네. 오늘은 가면 뭐가 있을까요?
1: 저희가 5월 2일에는 창작자 네트워킹 플랫폼 컨택토와 함께하는 창작시장 아트인 굿즈가 열립니다. 요즘에 네. 굿즈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0: 맞죠.
1: 뭔가 어떤 수집하실 수 있는 그런 취향들이 도자기라던가 뭐 금속, 패브릭 이런 공예품들도 있고 또 네. 어떤 빈티지 아니면 뭐 레코드 아니면 반려동물 용품 네. 이런 것들처럼 좀 다양한 품목들 재미있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마켓 같은 게 열리기 때문에 오셔서 그런 것들도 구경하시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밴드 공연들도 직접 만나실 수 있어서 그런 정말 공연과 어떤 보는 재미, 사는 재미가 어우러지는 그런 마켓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처음 알았습니다.
1: 네. 저희 국립극장이 그 많은 분들이 조금 이 공간을 많이 아실 수 있게 네네.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 마련하고 있어서 토요일마다 한 번씩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0: 그럼
1: 같아요.
0: 그럼 보통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진행되나요? 낮에 한?
1: 저희가 행사는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요. 네. 별도로 신청하실 것 없이 오셔서 네.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후 4시까지입니다. 늦으면 없어요.
1: 네, 파장하시기 전에 빨리 그러니까, 오셔서 즐기고 가시면
0: 중요하죠.
1: 되겠습니다.
0: 자, 국립극장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네. 보니까 국립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서
1: 맞죠.
0: 억울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
1: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 기관이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예술을 동시대적예술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0: 네.
1: 이제 또 전통을 보존하는 국립국악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제
0: 알죠.
1: 국악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국립극단이랑 또 헷갈리시기도
0: 국립극단.
1: 왜냐 한 글자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연극을 하시는 곳입니다.
0: 네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저 멋진 연극들 이제 많이 올리고 계시고 또 정동에 있는 국립정동극장 여기는 이제 또 그쪽만의 약간 재단으로 아마 따로
0: 네네네네.
1: 설립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정동극장만의 공연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또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네. 여러분 국립극장은 다른 곳입니다.
1: 네. 저희 남산에 있는 네. 장충동.
0: 자, 그럼 국립극장 오늘 담당자께서 오셨으니까
1: 네.
0: 국립극장의 공연 소식도 들어봐야죠.
1: 네. 저희 먼저 5월 7일 날에 있는 정회음악회 5월 공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회음악회가 저희 2009년부터 시작한 국립극장의 브런치 콘서트인데요. 국악관 현악을 처음 만나는 분들도 누구나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브런치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저희 아나운서 이금희 씨께서 편하게 해설을 해주시고
0: 네.
1: 또 저희가 국악관 현악이라고 하면 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0: 네,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로마의 휴일의 OST라던가 아니면 뭐 익숙한 팝송 같은 것도 심지어 싸이의 챔피언까지도 국악관 현악 악기로 편곡을 해서 관객들한테 들려드려서 굉장히 쉽고 재밌게 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심지어 관객들의 신청곡을 미리 받아서
0: 네.
1: 이제 그런 그 신청곡을 또 연주해드리고 기도 하는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곡 정호의 리퀘스트 코너에서 신청자 사연이 오보에가 인생의 반려악기라서 그런 오보에 음색을 느낄 수 있는 엘리오 모니코네의 가브리에스 오보에 요거를 국악관 현악으로 듣고 싶다 신청을 주셨어요.
0: 독하네요.
1: 맞춰서 해드립니다. 이번에
0: 무슨 악기가 연주할지 궁금하네요.
1: 네, 저희 관악기들 또 국악기 매력적인 악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악기로 만나실 수 있을지 현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저희 정호의 음악회 대표 코너 중 하나로 정호의 스타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이번에는 뮤지컬 배우 장민재 씨가 오셔서
0: 네.
1: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파트 오브 요 월드라던가 가수 이선희씨 인형 같은 그런 가요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 국악관 현악과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0: 이게 오전 11시면 브런치 콘서트네요.
1: 네, 맞아요.
0: 뭐 공연 보기 전에 뭐 식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 오전 11시부터 공연을 보시고
0: 네.
1: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서 마련한 빵이라든가 그런 다과를 끝나고 드려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코스가 있습니다.
0: 네.
1: 이제 보통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경로 할인을 받으면 저희가 티켓값이 거의 만 원이거든요. 오셔서 공연 재밌게 보시고
0: 어머?
1: 나오셔서 빵이랑 음료 받으셔서 근처

0: 남산 산책하시면서
1: 오.
0: 간식 드시면서 한 바퀴 돌고 가시면 그게 완전히 풀코스라서
1: 역시.
0: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아요. 저희
1: 아.
0: 매달 오시는 분들도
1: 그럴 것
0: 있고. 네, 근데
1: 같아요.
0: 이게 꼭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학생분들도 오셔서 즐겁게 보시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숨어있는 보석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시간만 되면 오전 11시에 가서 공연 보고 빵 먹고
0: 네.
1: 산책하고.
0: 네. 아,
1: 자,
0: 저희
1: 네.
0: 정오의 스타 코너에도 한번 나오셔도 좋을 것
1: 아,
0: 같아요.
1: 저희는 언제든지 뭐.
0: 네, 저희 정오의 스타에서 같이 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하면은 너무 잘 어울리실 것
1: 아,
0: 같아요.
1: 지금 세 번째 기관이신데 먼저 이렇게 섭외를 하신 분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0: 네, 제가 국악관현악단에
1: 이야.
0: 한번 말씀을
1: 아,
0: 드려보도록
1: 감사합니다.
0: 할게요.
1: 어, 제 마음의 점수가
0: 네.
1: 올라갔습니다. 자, 국립국악관현악단 연주가 또 있네요, 보니까.
0: 아, 네네. 이번에는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인데요. 이
1: 소소.
0: 앞에 공연 같은 경우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좀 추억의 명곡들 국악관현악으로 감상하는 공연이었다면
1: 네.
0: 소소음악회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저희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이렇게 좀 연령대별 타깃으로
1: 야.
0: 그런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걸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1: 네.
0: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좀 친근하고 재미있게 이런 국악관현악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연을 보면은 거의 콘서트 느낌에 가까워요.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하면 딱그 하얀 조명 켜놓고 이렇게
1: 네.
0: 좀 연주하고 뭐곡 해설하고 이런 타입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 조명이라든가 무대 연출도 콘서트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극 뮤지컬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이기쁨 연출님이 또 연출을 맡으셔서 굉장히 스토리가 서사가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인사이드 아웃처럼 어떤
1: 네.
0: 청소년들의 감정들을 키워드로 해서 그 감정마다 저희 국악관현악곡을 매칭을 시켜줘서 이제 그런 감정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나 감정의 흐름을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저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기존에 뭐 가지고 있던 국악관현악 명곡도 있지만 이번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작곡한 곡도 있는데 예를 들어 손다희 작곡가님이 국악관현악 버럭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1: 벌어.
0: 버럭이 이제 청소년기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괜히 화가 나고 막 불만이 폭발하고 이런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버럭이라는 곡을 만들어 주셔서
1: 네.
0: 이것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잘 듣더라고요. 심지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연을 하신다던가
1: 네네네.
0: 이전 공연 같은 경우에는 어떤 BTS나 아니면 QWL 같은 아이돌 넘버를
1: 음악을.
0: 이렇게 관현악으로 편곡하기도 하고 좀 청소년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편곡 같은 걸로 이제 더욱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르를 만드는 게 저희 소소음악회의 목표입니다.
1: 네, 그럼 지금 보니까 목금토면
0: 네.
1: 목요일 금요일이 오전 11시면
0: 네네.
1: 학교에서 아예 대관을 오나요?
0: 학교에서 단체로도 좀 많이 오시는 편이라서 사실
1: 오.
0: 저희가 목금 평일 공연은 보통 저녁 공연인데 이
1: 네네.
0: 공연 같은 경우엔 저희가 2021년부터 하다 보니까 좀 낮에 학생들 데리고 오고 싶다는 요청들이 많아서 이렇게
1: 그래서.
0: 목금은 오전 11시, 토요일 오후 3시 그렇게 공연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1: 야, 학생들 오면 또 반응 엄청 좋겠네요,
0: 네,
1: 이거.
0: 그래서 학생들도 처음에 막 학교에서 오면 아,
1: 아,
0: 뭐
1: 하다가, 에.
0: 국악 뭐 하는 거야 하고 딱 오히려 더 너무 좋아하고 가는
1: 그쵸.
0: 경우가 많아서 또 집에
1: 많죠.
0: 청소년이 있으신 분들 한 번씩 기분 전환 삼아 나오시면 이렇게 좀 색다른 연주도 들으시고 다 같이 기분 전환도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1: 어릴 때 이런 공연을 보면서 나도 악기 할래 하는 친구들 많이 생깁니다.
0: 그럼요.
1: 자, 되게 재밌는 공연들 많은데 또 공연 있습니다.
0: 네, 저희 완창판 소리 김미진의 춘향가 공연인데요. 저희 완창판 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 국립극장의 오래된 전통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완창 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에 공연하시는 김미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립창극단의 창악부 수석이시기도 하고
1: 네.
0: 그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시기도 합니다.
1: 네.
0: 이번에는 김세종제 춘향가를 완창을 하는데요. 요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다면 춘향가 있는데 이제 춘향가도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잖아요. 약간
1: 맞습니다.
0: 발레도 안무가들마다 버전이
1: 네,
0: 다르듯이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8대 명창이라고 꼽혔던 김세종의 소리를 바탕으로 전승되어 온 춘향가를 저희 김미진 단원이 선보일 예정인데요. 워낙 소리를 너무 잘하신 분이기도 하고 국립창극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배역으로 많이 만나보셨는데 이렇게 완창을 또 보실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1: 진짜 쉽지 않죠.
0: 네네 거의 6시간 아마 공연을 하실 거예요.
1: 보는 분들도 힘드시겠네요.
0: 네, 근데 약간 그 쾌감이 있어요. 그 완창을 다 보고 나면. 그리고 아. 이게 막 논스톱으로 하기다 보다 중간에 물도 드시고 네. 아니 해설도 하시고 조금 뭐랄까 열린 광장의 축제처럼 좀

0: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렇게 생각보다 힘들지는 않은
1: 않습니까?
0: 네네. 그래서 그런 판소리라든가 전통 소리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도전해 보셔도 색다른 재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이게 길어서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군요.
0: 아, 사실 그 저희 기본 관람가가 사실 그렇기는
1: 그래요?
0: 한데 네네.
1: 얼마나 사람 못 버티겠는데.
0: 근데 나갔다 또 이렇게 드시고 오시기도 하고.
1: 아, 진짜요?
0: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1: 그냥 공연하시면 계속 공연하시고 관객을 왔다 갔다.
0: 조금 이제 예전에 판소리 자체 공연 자체가 그렇게 조금 캐주얼하게 진행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엄숙한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조금 뭐 소리꾼이 편하게 객석에 말을 거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네. 그때그때 다른 매력이 있어서 완청 판소리가 이제 듣기만 하면 와 그거 어떻게 듣지 하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1: 그렇군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0: 도전해보실 만해요.
1: 아, 이거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 6시간 동안 이번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요새 판소리에 관심이 많아서 판소리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네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가서 보면서 좀 들어봐야겠다는
0: 저희
1: 생각이.
0: 저희 국립극장에 또 창극 아카데미 교육
1: 맞죠.
0: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1: 아, 진짜요?
0: 네, 성인들 그런 교육 프로그램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왜냐면 제가 알기로 그 김준수 씨가 네. 원래 국립 회오름의 대표 간판했잖아요.
0: 맞아요. 창극단에 계셨죠. 네. 네.
1: 진짜 요새 바빠서 아예 공연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0: 네.
1: 너무 잘 알죠.
0: 네. 아, 판소리에 관심 있으심 또 네. 얼마든지.
1: 아, 근데 네. 혹시 피디님도 음악을 전공하신 건가요?
0: 아닙니다. 저는.
1: 전혀요?
0: 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1: 근데 이제
0: 사람인데.
1: 일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0: 홍보팀이니까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1: 네, 공연은 보니까 5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다루는 네. 극장 완창 판소리 김미진의 네네. 춘향가. 김미진 선생님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뭐 대단한 분이시라고 하니까 이게 뭐 그걸 떠나서도 네. 이 판소리 완창을 들을 기회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0: 않습니다.
1: 같아요. 흔치 않아요, 진짜
0: 네.
1: 이게. 그러니까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립 국악 관현악단 공연 그리고 네. 판소리 공연 또 이번엔 네. 또 새로운 공연입니다.
0: 네, 저희 이번에는 국립극장 기획 공연인 당신 좋을 대로라는 공연인데요. 이 공연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장애인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 참여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고 장애인 배우분들이 이제 워낙 무대를 서실 기회가 아직까지는 그 스펙트럼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1: 네.
0: 그런 교훈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뭐 그런 장애인 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이슈를 다루거나 좀 그런 약간 제한적인 게 있는데 이건 정말로 굉장히 유쾌한 코미디고요.
1: 연극인 거죠?
0: 네, 연극입니다. 코미디 연극이고 장애인 배우분들과 그냥 비장애인 배우분들 신체적 특성이 좀 다른 분들이 같이 섞여서 공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애인 배우분들 있으면 무대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제약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이 있으신데 저희 이 공연 같은 경우에 뭐 멀티맨으로 이제 한 분께서 굉장히 여러 배역들을 다 소화를 하시고 객석에 내려가서 농담도 던지시고 저희 뭐 흔하게 대학로에서 보는 그런 코미디 공연과 차이가 없는 그런 유쾌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1: 네.
0: 셰익스피어 당신 좋으실 대로 곧 원작으로 한 코미디인데 그거를 조금 뭔가 현대 시대에 맞게 바꾼 것도 있고 네. 아니면은 당신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바꾸기도 하고 원래 원작에서는 대화가 조금 꼬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1: 네.
0: 그런 것도 이제 수어 통역을 하면서 수어가 이제 엉뚱한 말을 전달해서 대화가 꼬이거나 그렇게 또 이색적으로 바꾸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1: 네. 당신 좋을 대로.
0: 네네.
1: 5월 28일 목요일, 5월
0: 네.
1: 31일 일요일. 목금 오후 7시,
0: 네.
1: 토일 오후 3시입니다. 다루는 극장.
0: 네. 네, 맞습니다.
1: 셰익스피어 원작을 넘어서는 코미디 연극이라고 하는데 또 장애인 배우가 함께. 그럼 이제 오디션을 다 보는 건가요?
0: 네, 저희 오디션도 보고 저희가 섭외도 하는데
1: 네.
0: 이제 이분들 중에서 하지성 배우님이라고
1: 네.
0: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연기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체장애가 있으시지만 정말 연기력으로는 그냥 이 비장애인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멋진 배우분들이 함께 하시는 공연이라서 이번에 오셔갖고 아, 장애인 연극? 뭐 약간 그렇게 편견이 있으셨다면은 그냥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 연극 그 자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냥 신체적 특성이 좀 다른 분들이 함께하는 공연이다.
1: 그쵸.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야, 그러니까 다양한 공연을 합니다. 국립극장은.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극장들은 다 대부분 클래식.
0: 맞아요.
1: 사람들이 클래식에 대한 것만 생각했는데 이 국립극장은 굉장히 다양한 극을 하고 공연 관람료가 또 상당히
0: 네.
1: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0: 저희가 그 자부심인데 물론 저희가 문체부 산하 소속 기관이고 이제 어떤 취지에 맞는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성을 사실 제일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극장이 아니다
1: 네네네.
0: 보니까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1: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저희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무용단 이제 여러 공연들이 어쨌든 꾸준히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름의 팬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팬들께서 만족스러운 공연을 보시고 이게 내 세금 내는 맛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도 이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재밌습니다.
0: 네.
1: 아, 여러분, 뮤지컬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이었습니다. 다른 공연장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좀 재미있는데, 앞으로 국립극장에서 소개해 주실 공연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혹시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 말씀드리고 질문했는데, 뭐 하고 싶었던 얘기나 못하신 얘기가 있을까요? 국립극장에 대해서 아니면 오늘 나왔을 때나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0: 일단 저희 국립극장이 아무래도 이제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오셔갖고 드실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 네네.
0: 공연 직전에 약간의 꿀팁으로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달오른 극장이라고 중극장이 있는데 그
1: 네.
0: 아래에 보시면 달쉼터라는 이제 작은 매점이 있어요. 근데 그
1: 네.
0: 매점이 어떤 곳이냐면 한강라면 기계가 있고
1: 아하.
0: 라면을 직접 끓여드릴 수 있는 그런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1: 오호.
0: 저희 단원들도 거기에서 이제 라면으로 간단하게 이제 한끼 때우시는 경우도 많고,
1: 라면.
0: 네, 거기서 한강라면 끓여서 남산 바라보면서 벤치에서 드셔도 좋고, 약간
1: 아하.
0: 그 맛간을 이용해서 그런 한강라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팟이라 꿀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1: 이야, 제가 그냥 사실 이 맛집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아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0: 네.
1: 정말 아니 뭐이 정도 보니까 피디님이 뭐 라디오를 진행하셨던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0: 아, 그 얘기해도 돼요? 저
1: 예.
0: 사실 YTN 처음 개국할 때 그때 방송 작가로 여기에서 있었어가지고
1: 작가님으로
0: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공간입니다. 네.
1: YTN의 작가님이셨다고요?
0: 네. 굉장히
1: 아.
0: 오래돼서 10몇 년 전? 거의 개국했을 때였으니까. 네.
1: 이야, 개국 공신 중에 한 분이셨군요.
0: 지금 이제 멀어진 지 오래지만
1: 네.
0: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1: 이야, 어쩐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이게 지금 너무 촉촉촉 잘하셔서 아, 보통 이 어떤 방송을 하신 분인가 싶었는데 작가님이셨군요. 그러니까 글을 딱 정리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역시 달랐습니다. 자, 우리 국립극장의 맛집까지 알려주신 우리 정성현 PD님. 오늘 첫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0: 너무 편하게 진행해주셔서 저도 이게 즐거웠고, 사실 저희 국립극장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뭐 공연 얘기를 해도 좀 약간 떨떠름해 하시거나 시큰둥하신 분들이 많은데,
1: 많죠.
0: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소개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국립극장의 알찬 정보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국립극장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늘 굿즈 한다니까, 4시까지, 11시부터 4시까지 꼭 가시고요. 공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소소음악회에 나올 곡이라고 하네요. 손다의 작곡, 국악 관현악을 위한 버럭 들려드리면서 우리 정소연 PD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느 공연장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실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제일 저랑 호흡이 잘 맞는지도 한번 판단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제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선 9번째 말러리안 시리즈 말러의 교향곡 8번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지휘자 진솔은 2017년 말러리안 프로젝트를 시작해 말러 교향곡 전곡을 한 해에 한두 곡씩 연주하고 있는데요. 2023년 실황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3번 중 1악장 진솔이 지휘하는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월 2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테시와 함께 월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이튿날인 오늘 나들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하늘빛은 점점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특히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 소식은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 오늘도 건조합니다. 산행이나 야외 활동 시 불쇠관리 잘하셔야겠고요. 오늘 서울은 22도까지 오르고 대구도 26도까지 올라서 따스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체 구간이 생겨지지 않기도 하지만 일부 도로 위로는 차량이 일찌감치 모여져 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그렇습니다. 목포 방향으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사이로 차량들 모아지기 시작했고요. 비봉 통과할 때 팔탄분기점에서 화성유기소까지 수도권을 통과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 정체를 보입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밀리진 않지만 선운산 부근 그리고 매송유기소 부근에 각각 고장차 소식 들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따라서 외곽 가는 길도 점차 용인이 대로 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상 속도 약간 안 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5: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이야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이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2: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3만 6천 명입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미군 8만여 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미군 감축이 이뤄지면 유럽 최대의 미군 거점이 재편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언급은 최근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대한 보복성 위협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3: 미국은 분명히 전략이 없습니다. 이런 분쟁의 문제는 단순히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수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일 총리입니다.
2: 그러나 집권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0: 미국의 요구보다 낮다는 이유로 1만 2천 명의 주독 미군을 감축하되 이중 6,400명은 미국으로 귀환시킨 뒤 흑해 연안으로 순환 배치하고 나머지는 벨기에, 이탈리아 등 나토로 이전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까지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 주둔 미군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동맹국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자세를
2: 마영삼
1: 많이
2: 전
1: 취했다는
2: 이스라엘
1: 겁니다.
2: 대사입니다.
1: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참에 그러면 우리와 나토와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0: 독일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대비가 돼 있다면서도 독일 내 주요 미군 기지는 미국과 독일 모두에게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한다며 사실상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방안 발표는 미 국방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축 시기나 규모도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드는 비용 부담이나 준비태세 유지에도 지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시행되긴 힘들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우리로선 주한미군까지 여파가 미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인데 미 국방부는 감축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3: 지난주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당시에 범인의 행적이 담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총격범이 검색대를 뚫고 돌진하기 직전 상황이 찍힌 이 영상에는 우왕좌왕하는 보안 요원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4: 지난달 25일 밤 미국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앞 검색대. 화면 왼쪽 위에 한 남성이 검색대를 흘끗 보더니 문으로 태연하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총격범으로 드러난 콜 토머스 앨런입니다. 앨런이 들어간 문을 보안 요원이 탐지견과 함께 살펴봅니다. 앞쪽에 있는 한 요원은 무슨 이유인지 검색대를 눕히더니 뭔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다른 요원들의 눈도 대부분 이곳으로 쏠립니다. 이때 쏜살같이 튀어나온 앨런이 검색대 앞에서 총을 발사합니다. 보안 요원도 곧바로 네발 응사하지만 앨런은 이미 화면에서 사라져 만찬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5: 경호에 문제가 없도록 촘촘한 검색을 통해서
2: 한길주
5: 원천적으로
2: 국립외교원
5: 차단하는 게첫 번째.
2: 교수입니다.
6: 예.
5: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됐을 때 그것을 빨리 제압하는 것. 근데 전자의 경우는 분명히 빈틈이 있는 것이죠.
4: 앨런이 돌진하던 순간 검색대 우측 다른 보안 요원들은 총소리에 놀라 허둥지둥하며 자기들끼리 뒤엉킵니다. 앨런을 쫓는 다른 요원들과는 반대로 황급히 뒤로 몸을 피하다 또한번 넘어집니다. 문에서 튀어나온 앨런이 14걸음 만에 검색대를 빠져나가는 데는 딱 4초가 걸렸습니다. 앨런은 결국 쫓아온 보안 요원의 총에 맞고 검거돼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날 만찬장이 있는 호텔에 투숙한 앨런은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글에서 자신이 만약 이란 요원이었다면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0: 중동 사태가 세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국내 농어촌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에 필수적인 기름값뿐만 아니라 각종 자재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둑한 새벽, 막 입항한 배에서 내린 선원들이 꽃게를 부지런히 나릅니다. 꽃게철에 활력이 돌 법도 하건만 어민들은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전달 대비 리터당 500원가량 올랐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2: 작년 생각하고서 모든 걸 준비했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많이 부담이 되세요. 심지어는 배를 그만둬야 되나 쉬어야 되나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실제로 쉬시는 분도 있고.
1: 이란 전쟁은 기름값뿐 아니라 조업에도 전방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런 밧줄과 그물 등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지는

0: 어구 가격도 올라 부담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1: 한 70m, 80m짜리가 예를 들어서 아마 2만 6천 원, 2만 7천 원 했는데 지금 3만 원 달래, 3만 원.
0: 생산비가 늘면 결국 장바구니 물가도 오를 테고 이러다 손님마저 뚝 끊길까 걱정입니다.
2: 기름값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판매가는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마진폭이 많이 줄게 되죠.
0: 어촌처럼 면세율을 쓰는 농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농민들은 기름값도 문제지만 유가 폭증이 관련 자재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에 생산 원가 자체가 오를 것 같다며 걱정합니다.
3: 모든 거 다 했을 때 지금 작년보다는 한 20% 정도 상승될 것 같아요.
4: 뭐 내년 가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도 들고 굉장히 우리 고구마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봐야죠.
0: 유가 연동 보조금 추가 지원증,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농번기와 조업철을 맞은 농어촌 현장의 시름이 덜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중동 전쟁 여파로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이를 틈탄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재료 공급을 미끼로 접근한 뒤 돈만 가로채는 노쇼 사기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도 여전히 기승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정체 불명의 공급 제한서입니다. 국제 물류 업체라고 소개하더니 플라스틱 원료를 싸게 처분하겠다고 말합니다. 원자재 납품을 미끼로 거액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의심 사례로 경남 양산과 경기 김포 등 각지에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7: 주소를 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로 나한테 간단하게 넣어달라.
8: 플라스틱 공장 대표입니다.
7: 문자도 안 보내고 연락도 없는 거예요.
6: 중동 사태를 틈탄 가짜 뉴스도 여전히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유 북한 유...

0: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SNS 계정 최소 30여 개가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도 조심해야 합니다.
1: 자기가 이제 전쟁 통해 너무 무서워서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뭐 비행기 표를 좀 끊어달라. 그렇게
2: 두바이 총영사관 경찰
1: 조제관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0: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노린 스미싱도 주의 대상입니다. 문자로 악성 링크를 보내 앱 설치나 전화를 유도한 뒤 금융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식입니다. 경찰은 정보와 카드사 등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절대 누르지 말고 의심 사례는 112나 139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한국과 호주가 이란 전쟁 여파로 구하기 힘들어진 주요 에너지 품목을 서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런 내용의 한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을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호주의 페니웡 외교장관과 매들린 킹 자원장관, 크리스 보언 기후에너지장관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한국과 호주는 경유와 기타 액체 연료, LNG 및 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를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명시됐습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15년 만입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 종합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5: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6: 아직까지 뭐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2: 윤석열 당시
5: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 2024년 김 씨를 비공개 출장 조사하자 검찰총장까지 비판에 나섰지만
7: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5: 결국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8: 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5: 이런 검찰 판단은 특검에서 결국 뒤집어졌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종합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입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수사 외압이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4: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는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는 또 다른 특검인데요.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를 판단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9: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특위가 42일 활동 끝에 발의한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수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다룬 7개 사건 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중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 비리 등 5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들 사건의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이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했습니다.
1: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합니다.
0: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끝나며 죄상이 명확해지자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전례 없는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법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이 이 대통령 방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2: 근데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그럴 경우에 권한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입니다.
0: 민주당은 5월 중에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인데 당내에서는 6.3 지방선거 전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 고양 특례시.
5: 엄마 회사 같이 갈래?
6: 엄마
7: 민준아
8: 유정아
9: 필요할 때 확장돌봄.
10: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9: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3: 나도 바쁘니까 끊어.
9: 주말에도 긴급 돌봄.
1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9: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5: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6: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7: 답 나왔네. 가자.
16: 어딜요?
17: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8: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9: 평택시.
20: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6: 얼마나 걸릴까요?
20: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7: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0: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8: 세계 반도체 수도
17: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8: 바로 평택시.
21: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2: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2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고속도로 위로는 정체가 이제 좀 빠르게 시작됐고요. 또 도봉구 지역에서는 교통통제 소식이 있습니다. 도봉구청 인근 마들로 일대에서 오늘 어린이날 축제가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행사 진행 시간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도봉구청 교차로부터 방학 대상타운 교차로까지 340m 구간으로는 오늘 밤 8시 반까지 양방면 전면 통제되니까 이쪽으로 운전하실 계획이셨다면 미리 우회도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고속도로 위로 일찍부터 정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양양강고속도로 양양가는 길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차들이 들어차고 있고요.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도 속도가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이미 오전 6시 반대부터 차가 모이기 시작했는데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 터널 비봉 부근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속도 줄어 있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괜찮지만 선운산 부근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아침 YTN 라디오 주말 뉴스앤뮤직의 첫 타임 첫 시간 7시 뉴스앤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노동절로 시작해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긴 연휴의 이틀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들 감상해 보겠습니다. 첫 곡으로는요,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 들으며 출발해 볼게요. I wish.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와이드 라디오 7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첫 문을 여는 연휴가 시작됐고 오늘로 이틀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토요일인 오늘도 뉴스앤뮤직 7시 타임은 언제나처럼 80년대 명곡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요와 팝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전해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문자와 채팅창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무료 채팅창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에 열려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하시고 들어오시면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마련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참여하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 보니 타일러의 토탈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 노래 두 곡 만나보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까지 전해드릴게요.

헛구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듣고 싶습니다.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볼게요. 3025님 신청곡 김건모의 헛구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그리고 김광석의 기다려줘까지 노래 두곡 듣고 옵니다.

김건모 그리고 김광석의 목소리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와이텔 라디오 7시 뉴스 뮤직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산둥성에 있는 칭다오 하이의 석유 터미널과 이 회사의 대표, 홍콩과 제3국의 선적을 두고 이란의 석유 제품을 실어 나르는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 회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이의 경우 지난해 수십 차례에 걸쳐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 수천만 배럴을 수입했고 그 결과 이란에 수십억 달러가 흘러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중국제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새 협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은 합의를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화 협상에 진전이 있지만 그들이 합의에 도달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개, 3개, 어쩌면 4개의 그룹이 있다면서 그들은 모두 합의를 원하지만 모두 엉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시간 8시 20분에 계속되고요. 끝곡으로는 산울림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산울림의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전해드리고요. 저는 오전 8시 20분 잠시 후에 다시 8시 뉴스 앤 뮤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6: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7: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9: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1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이틀인 오늘 하늘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아침 상암동 일대에 지나시는 분들은 여성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통제 구간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증산로 평화공원 입구에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 구간으로 하늘공원과 난지천공원 인근 도로 주변이 통제가 되고요. 오전 8시 50분까지 통제가 됩니다. 선수들이 코스를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진입은 어렵고 월드컵 지하차도로는 정상 통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에서 구룡 사거리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월드컵 6교 쪽으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행사로 평화광장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쪽으로도 전면 통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 북로 상암 사거리 부근으로는 교통량 자체가 많진 않아서 크게 소통에 지장을 받고 있진 않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한풀 꺾인 줄 알았던 전기차의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2: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까지 강화하면서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이란 전쟁 두 달,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4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준준형 차량 연료 탱크를 채우는 데만 1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인데 같은 크기의 전기차를 고속으로 완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유가 부담을 피해 다시 전기차를 선택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4: 그러니까 레이로도 바꾸고 싶었고 그냥 전기차가 좀 덜 드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하는 직업이어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니까 유류비가 훨씬 절반 정도 줄었어요. 네.
3: 실제 이달 중순까지 팔린 전기차는 모두 10만 7천 대.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5대 중 한 대는 전기차였고 수입차 판매의 절반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전기차도 모두 합쳐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고유가는 물론 기존 경차 중심에서 벗어나 대가족도 함께 탈 수 있는 중형 SUV와 상용차까지 전기차 차종이 다양해진 것도 확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5: 무엇보다 완성차 업계가 치열한 전기차 할인 경쟁을 벌인 데다 올해부터 신설된 전기차 전환 보조금 덕분에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3: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기차 충전 요금도 세분화해 비용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전기차 충전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0: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입니다.
6: 5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그 이상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 가면서 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요금 체계를 어떻게.
3: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2만 9천 대 분량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오름세를 탄 전기차 환승 속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 또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중동전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어서 오십시오.
1: 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새 협상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란이 제시한 새 협상안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 중에서 핵과 관련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7: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구체적인 핵과 관련해서 이란이 핵 협상을 어떻게 할지
0: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입니다.
7: 지금 나온 내용을 보시면 제재를 해제해 주면 핵 협상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핵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앞서는 이란이 제시했던 게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자. 그리고 핵은 나중에 추후에 협상을 하자는 게 조건이었는데 예.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조금 바뀐 게 이제 핵 협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재 해제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재 해제를 해주면 미국과 핵 협상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뭐 어떤 다른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상 얘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2: 네, 수정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이번 전쟁, 현재 60일의 무력 사용 시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60일이 지나면 미국이 즉각 파병을 종료해야 되는데 앞으로 종전 협상의 변수로 좀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8: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이제 그 평화안과 관련해서 일단 이란 측이 새 협상안을 내놓은 걸
0: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8: 그러나 이란도 정말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모스타바가 내놓은 성명 내용하고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핵미사일은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포기할 의지가 없다.

0: 따라서 협상 안에도 그 내용은 소극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협상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협상은 이어질 것이다. 다만 지금 질문해 주신 60일.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쟁 권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60일. 예.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이 시한이 이제 2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의회 보고는 3월 2일. 그때부터 따지면 5월 1일 현지 시간. 예, 예. 이게 이제 딱 6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헥세스 장관의 청문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질문이 나오자 헥세스 장관은 휴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금 4월 초부터 네.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휴전 기간은 60일도 멈추는 것이다.
1: 그럼 60일 중에서 그 기간이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0: 빠진다는 얘기죠.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60일은 이미 지났고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60일이 시작이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쟁 권한법은 위헌이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도 그걸 인정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트럼프 행정부에만 특별히 이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 뭐냐면 앞에 민주당 정부 두 정권이 이거 무시하고 했었다. 그런데 뭘 이제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우리한테 시비를 거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법률 관련 전문가들이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고 헥세스 장관에게도 그 조언을 했을 것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조언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이 법의 어떤 해석 아마 양 진영 차이의 그 입장의 차이가 앞으로도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법 해석에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이제 협상안 새로운 협상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다. 이 얘기도 또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분열 상황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2: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이란의 지금 수뇌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되냐 이런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란 수뇌부가 지금 계속해서 강경파와 협상파 간에 이제 분열상이 드러나고 있고 더 심각한 건 강경파 내에서도 지금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이란 정권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인터내셔널을 보시면 강경파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분열상이 드러나고 강경파 내에서 파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 특히 갈리바프 중심의 강경파 내에서 어떤 파벌이 국회 중심으로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 또 한쪽에는 사드 잘릴리라는 또 다른 강경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뭐 초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강경파 중에서도 또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데 사드 잘릴리 뒤에는 또 다른 또 이 강경파들의 하나의 파벌이 있는데 이걸 페이다르 파벌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어쨌든 안정이란 이란 뜻인데 페이다르 파벌인데 이 사람들은 또 완전히 지금 갈리바프를 지금 어찌 보면 해임을 시켰다고 할 수 있겠죠. 말은 뭐 사임했다고 나왔지만 협상 대표로서 해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 초강경파들은 아마 이란 혁명수비대와 아마 교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베제스키안 대통령과 갈리바프가 이란 외무장관을 해임시켜야 된다.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또 나왔죠. 왜냐하면 아낙지 외무장관이 협상파의 말을 듣지 않고 혁명수비대의 지침을 따라서 계속해서 협상해서 이란의 어떤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파와 강경파 또 강경파 내부의 또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는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냐 그리고 누가 최종 결정자이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내 언론에서도 지금 이란의 분열상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 그러니까 이란 국영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란 반정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불협 화음이 들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체자로 거론되는 인물 자체가 사드 잘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어느 정도 권력 투쟁은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네. 지금 양국 협상이 교착 상태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협상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0: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란 측에서는 미국이 패배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권투로 비유하는 게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 거의 TKO 패에 가깝지 않을까, 이란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마지막 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 문제, 또 핵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이란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되지 않고 내부가 많이 분열돼 있거든요. 그동안 이란의 행태를 보면 그 이란의 행태가 상당히 분열돼 있다고 하는 그런 몇몇 곳의 그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초기에 전쟁 초기에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막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을 막 때렸잖아요. 예. 아랍에미레이트 뭐 거기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제공했다는 명분으로 때렸지만 실제로는 기지만 때린 게 아니라 민간 시설도 많이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스키안 대통령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이란의 국가 전략상 이건 아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가 상당히 이게 전략적으로 함께 움직이지 않고 갈라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아라크스 장관이 한때 우리부터 지금부터 개방하겠다. 물론 조건부 개방이지만 예. 그날 그날 저녁에 혁명수비가 나서서 우리는 바보 같은 그런 예, 예. SNS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11일 날 그 1차 종전 협상이 있을 때도 사실은 뭐 대부분의 그 협상 대표는 이미 이란 측에서 80명이 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협상파와 강경파가 같이 있어가지고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의 결렬이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봤다라고 하는 보도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란이 말로는 뭐 스타바 이름을 들어서 미국은 패배했고 이란은 승리했고 호르무즈에서 뭐 새로운 질서가 나오겠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인 계기로 잡은 것이 13일입니다. 4월 13일 날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예. 호르무즈의 역봉쇄, 봉봉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역봉쇄와 함께 이란에 대한 경제 분노 작전. 그래서 이란의 수출입을 통제, 원유 수출입을 통제할 뿐만이 아니라 물자에 오가는 것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돈줄을 통제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이 그림자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물 밑에서 하는 그 지하 경제 그 목줄까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송 교수님 말씀대로 강병파 내부에서도 저렇게 이견이 갈린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아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란이 큰 소리를 치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안 좋은 건 분명히 맞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예. 전 맞다고 봅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 군사 옵션을.
3: 이란이 종전을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합의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중동전 상황과 관련해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상암동에서는 오전 9시 전후로 여성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가 통제가 되는데요. 증산도 평화의공원에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 구간, 한해공원과 난지천공원 인근 주변 도로가 오전 8시 50분까지 통제됩니다. 월드컵 지하차 도로는 정상 통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위로 정체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 북천안에서 천안까지 충청권의 정체가 조금 더 길어지고 있고요. 망향휴게소 부근 고장차가 있고 독립기념관을 지나갈 때도 한 번 더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서평택 분기점, 포승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호법 분기점, 여주휴게소 부근으로 차가 많고요.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창원 쪽으로 여주 분기점을 통과해서 감곡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음악 들으며 휴식하고 뉴스 들으며 정보 채우는 시간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8시 때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8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올드팝, 올드뮤직 다양하게 감상해보겠습니다. 첫 곡은 보이즈 투맨의 End of the Road. 이 노래 들으며 출발할게요.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5월 2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보이즈 투맨의 End of the Road 첫 곡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광고 전에 들려드린 이 시간 첫 곡이었어요. 8시 뉴스 앤 뮤직도요. 시간이 흘러도 기억될 명곡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또 지금 이 방송은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YTN 라디오 앱으로도 듣는 라이브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앱 채팅창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더불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개국 18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가요. 4월 30일 개국 18주년을 맞았는데요.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모바일 커피 쿠폰 추첨 통해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요. YTN 라디오 검색하시고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18주년 감사 이벤트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 글 아래 축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두 곡 이어갑니다. 7691님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 로보의 스톤이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6343님 신청곡 진추하 원 썸머 나이트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세종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전기실에서 불이 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일부 주민이 한때 승강기에 갇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1,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기가 차단되면서 아파트 주민 10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석유 시장의 공급 혼란이 이어지자 엑소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 사업 가능성 평가를 위해 현지에 직원을 파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대사관 임시 사무실로 쓰이는 수도 카라카스의 JW 메리어트 호텔에 미국 석유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 베네수엘라 측과 노후화된 유건 재건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메이저 회사 관계자 수십 명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지난 2024년 12월 29일에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분석하는 보도를 내면서 조종사의 실수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NIT 탐사 보도팀은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순간, 위기의 순간 조종사들이 너무 빨리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너무 빨리 대응해 피할 수도 있었던 곤경으로 내몰림으로써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NIT는 여객기가 이착륙 장치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활주로 한가운데 동체 착륙한 건 놀라운 성취였다며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이 참사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전 8시 36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한 분이요. 어제 하루 종일 라디오 들으면서 집 청소를 했는데 그동안 족발 시켜먹고 모아놓은 쿠폰 꾸러미를 찾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은 족발입니다 하셨거든요. 사진을 보내주셔서 사진 속에 있는 쿠폰 개수를 제가 세봤어요. 10장에 족발 하나 서비스 받는 건데 11장을 찾으셨네요. 진짜 행운입니다. 긴 연휴 때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참 좋은데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서울에서 경기 가평을 가는데 6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붐비는 곳보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서비스 족발 먹으면서 여유롭게 보내는 것도 참 좋은 휴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봄을 찾기에 성공하신 우리 청취자분과 또 여러분들 함께 노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일기예보의 좋아좋아까지 두 곡 만나볼게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EU산 차량의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주장에 대해 EU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 미 관계에 전념

하고 있다며 미국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우리의 옵션들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 승인을 처리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미국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 주최 측이 인공지능 AI로 만든 출연자는 수상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내년에 개최되는 99회 시상식에 AI 캐릭터나 챗봇이 쓴 시나리오는 수상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연기 부문의 경우 영화의 공식 출연진 명단에 기재되고 본인의 동의하에 인간이 직접 연기한 역할만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AI로 만든 등장인물이나 다른 배우의 모습을 본떠 만든 출연자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본 부문에서도 반드시 인간이 저술한 시나리오만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요건이 명시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배우와 작가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 잘 들었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은 9시 20분에 계속됩니다. 9시 뉴스 앤 뮤직도 제가 함께 하니까요. 계속해서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과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끝곡은 윤종신의 부디 그리고 조성모의 투 헤븐 두 곡 전해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는 다소 더웠는데요. 오늘도 어제처럼 포근하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22도까지 오르고요. 전형적인 5월 초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충청, 경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고요. 오늘 국외의 미세먼지가 서풍을 따라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의 대기질은 다소 탁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 지역은 안개 짙게 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으로 서천터널 부근 2차로에 사고가 있었고요. 그 때문에 동서천 분기점을 지나갈 때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수 3페이에서 서종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시간이 다르게 차량이 늘어나면서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발안에서 정체고요. 이제는 서해대교 닫기가 어렵습니다.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14km 구간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현재 또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2터널 부근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뒤로 밀리고 있고요. 북창원을 빠져나가기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마성에서 양지 호법 지날 때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5: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4: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고 약 200척의 선박이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